0: 아이들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. 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에릭 스키어, 더 이베스터, 앤 플라스틱 뮤직.

계산대 뭐예요? 자카라 자카마 계산대 뭐예요? 계산대 계산대 해완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계산대 天干嘛？黑晚的，很干也不干的。天干嘛？黑晚不干，还干不干的？天干嘛？天干嘛？黑晚的。